0: 라디오 우리 밥 쉑바레.
1: 스무드 재즈 퓨전 소울 앤 펑키 뮤직 s Vladou Drtinou v pořadu Sex Appeal na Radio Color.